0: 보도입니다. 청년중 씨를 당과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 노선으로 내세우시고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 키워주시기 위해서 끝없는 사색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불멸의 령도실록은 지난 10여 년의 성스러운 여정에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청년운동의 강화 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자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역사적 진군에서 사회주의 애국 청년 동맹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라를 비롯한 부르의 고전적 노작들을 발표하시어 청년 동맹의 성격과 사명, 임무로부터 청년 운동의 강화 발전을 위한 과업과 방도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청년 교양에도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청년 운동 사적관과 백두산 영웅 청년 위훈 전시관을 훌륭히 일도 세우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청년들에게 큼직큼직한 일감들을 통째로 맡겨주시며 그들을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들로 시대의 영웅들로 억세게 키워주셨습니다. 청년들이 전의거리 건설에서 새로운 영웅 청년 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준공의 날에는 건설에서 노력적 위훈을 떨친 청년 혁신자들을 만나주신 그 사랑, 평안북도 비애복구 전구에 파견되는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 진출식에 참석하시오 하신 뜻깊은 연설에서 제 지역에 파견된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와 사회주의 애국 청년 동맹원들 일꾼들은 당에서 특별 파견한 별동대나 다름없다고 하신 아버지 원수님의 그 믿음은 온 나라 청년들의 가슴가슴을 세차게 격동시켰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당의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신의주 온실 종합농장 건설을 인민군대와 함께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에 맡겨주시고 착공의 그날에는 구절구절 크나큰 믿음과 기대, 진어버이의 정이 흘러넘치는 격려사로 청년돌격대원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역사적인 당제 9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지난 5년간을 영광 넘친 우리나라 청년운동의 새 분수령으로 빛나게 장식한 자랑스러운 청년 세대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해 주신 데 이어서 사회주의 애국 청년 동맹 창립 88 기념 대회와 사회주의 애국 청년 동맹 제11차 대회에서도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또다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원수님의 대같은 믿음에 보답할 열이 않고 온 나라 청년들은 전면적 국가 부흥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청춘의 슬기와 영맹을 남김없이 떨쳐가고 있습니다. 진정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탁월한 청년 중시 사상과 령도가 있기에 우리 청년 전의들은 앞으로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더 억세게 성장할 것이며 우리 조국은 청년 강국으로서의 불패의 위용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영원토록 번영할 것입니다.
1: 당의 청년 중시 사상을 받들고 개성시에서 청년 돌격대원들이 새로운 5기능 기획 수행의 선봉에서 맹활약하도록 적극도 밀어주고 있습니다. 시안이 당 정권 기관들에서는 모든 청년 돌격대원들을 당의 리상 실현에 삶의 좌표를 정하고 그 길에서 청춘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열렬의 애국자들로 교양 육성하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그들의 생활 조건 보장이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청년 돌격대의 역량을 확대 강화하고 돌격대원들에 대한 사상 교양과 문화 정서 생활에 필요한 조건과 환경을 긋진하게 갖춰주었으며 돌격대원들의 제복과 신발, 침구류를 비롯한 필수품 보장에서 나서는 문제들도 즉시적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일꾼들부터가 중요대상 건설에 동원된 청년 돌격대원들의 사업과 생활을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후방 공급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실무적인 대책도 취해주면서 당 결정 관철을 위한 실천 투쟁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 나가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건설, 화성지구 5단계 건설을 비롯한 고창한 창조의 전구들 마다에서 노력적 위훈을 세운 돌격대원들을 내세워주고 그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기 위한 사업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혁명의 계승자, 노동당의 후비대, 사회주의 건설의 육군으로 튼튼히 준비해 나가도록 고무해주며 친부모의 심정으로 결혼상도 차려주면서 앞날을 축복해준 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진적은 당을 받드는 한길에서 애국 청년의 고귀한 용암을 빛내어갈 돌격대원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 주었습니다. 개성시 청년돌격대의 전체 지휘관 대원들은 청년들에 대한 어머니당의 사랑과 믿음을 인생의 제일 제부로 간직하고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위대한 새 승리를 위한 창조의 전구들에서 청년전의의 영웅적 기계를 남김없이 떨쳐갈 일념이 넘쳐 있습니다.
0: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구장지구 탄광연합기업소 령등 탄광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갱별, 중대별 사회주의 경쟁을 힘있게 벌리며 매일 석탄 생산 실적을 높이고 있습니다.
2: 구장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영등 탄광 부기사장 류기천입니다. 우리 탄광은 화력탄을 기본으로 생산하는 탄광입니다. 이에 맞게 이거 탄광의 일꾼들이 지금 현장에 자질을 정하고 석탄 생산을 누리기 위한 이 생산 조직까지를 빈틈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선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예비 채탄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중요한 것만큼 불진을 힘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 생산에서 갱별 사회주 경쟁을 조직해서 이거 주에 1차씩 이거 총화를 진행하고 거기에서 우수한 단위들에 대한 이거 평가를 해주면서 불진 요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석탄 생산 실적이 제일 높은 단위는 8갱과 10갱, 그다음에 6갱, 9갱들이 지금 제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갱들에서 이 생산 성과의 비결은 우선 교대별 경쟁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다음 교대 첫 시간부터 석탄을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서 발파를 진행해서 탄을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탄차들이 이거 이용하는 데서 이거 이제 걸릴 수 있는 요소들을 제때 대책하고 인계해 주는 1인 다음 교대를 위한 운동이 이거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탄장 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서 자기 일정 계획을 초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다음, 중국이 사천성 내강시에서 28일 리히터 척도로 5.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3km였다고 합니다.
0: 그 다음, 벼락이 칠 때의 행동 질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나기 구름이 밀려올 때에는 집에서 나가지 말고 창문을 닫으며 전기 및 전자제품들의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전기선, 창문, 안테나, 하수도, 비례침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연 속에서 소나기를 맞는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키 낮은 식물 밑에 숨는 것이 좋습니다. 벼락은 흔히 키 높은 나무들에 치기 때문에 이런 나무들은 특별히 위험합니다. 황철나무, 소나무, 참나무가 제일 위험한 나무들입니다. 강이나 저수지 물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지체 없이 나와 기슭에서 멀리 물러나야 하며 가능하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좋기는 골짜기를 찾아가 두 무릎을 모으고 몸을 엉크린 다음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모터치클이나 자전거를 탄 사람들은 기재에서 내려 안전한 거리 약 30m, 안전한 거리로 물러나야 합니다. 자동차를 탄 사람들은 차창을 닫은 다음 차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벼락을 맞으면 청각과 시각을 상실하거나 온몸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골절상, 타박상을 입거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옷이 불에 타고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벼락에 직접 맞으면 의식까지 잃습니다. 이때에는 인공호흡을 시키며 몸을 감싸고 덮여주어야 합니다. 진통제를 사용하거나 상처를 소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의 방조가 될수록 빨리 가닿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성경 리영범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가 8월 29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야는 김종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최근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의 정치군사활동에 대한 평가가 있었으며, 차후 국방사업 전반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일련의 조직기구적 개편안들이 도의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직 문제가 도의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정치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고문 박정천 동지를 당중앙위원회의 위원, 당중앙위원회의 정치국 위원으로, 조선인민군 보위국장 유광우 동지를 당중앙위원회의 정치국 위원으로, 조선인민군 공군정치위원 엄주호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할 때 대하여 승인했습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주요 직계 군 지휘관들의 직무 변동 문제를 심의하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비준을 받은 데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고문 박정천 동지를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노광철 동지를 해임하고 당중앙지도기관에서 소환하여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성기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으로 임명했습니다. 조선인민군 보위국장 유광우 동지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으로, 조선인민군 공군정치위원 엄주호 동지를 조선인민군 보위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새 직무에 착수하는 주요 지휘관들이 우리 당의 강군건설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군사노선과 방침 관철에서 무한한 헌신성과 비상이 높은 활동성으로 맡은 자기의 역할을 책임적으로 다해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1: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력 강화에 특출한 공헌을 한 주요 성원들에게 국가 표창을 수여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8월 2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새로운 무기 전투 체계들의 개발과 성능 제고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무력의 군사기술적 강세를 고도화하는 데 중대한 공헌을 한 주요 국방연구기관 과학자 연구사 일꾼들을 만나시고 축하 격려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저춘영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종식 동지가 표창 수여식에 참가했습니다. 역사적인 당제 9차대회가 제시한 무력 현대화 방침을 높이 받들고 국방과학연구 부문에서는 최근 전쟁 수행과 억제력 강화에서 하나의 사변으로 되는 괄목할 특허 기술들을 개발 창조함으로써 우리 군사 기술력의 독보적인 발전상을 또다시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력 강화에 특출한 공헌을 한 성원들에게 국가 표창을 수여함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전달하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칭호와 함께 금별 메달 및 국기훈장 제1급 김일성 훈장을 과학자 연구사 일꾼들에게 직접 수여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근 국방과학연구 부문에서 개발 도입한 혁신적인 특허 군사과학기술 성과들은 우리 군대 무기 전투 체계들의 현대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은 일대 혁명으로 된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국방과학연구집단의 지남없는 노력과 애국적 헌신, 영적 공헌에 뜨거운 경의를 표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전무한 창조력을 발휘하며 우리 국가의 힘과 존의를 무비의 과학기술력으로 담보해 나가는 국방과학전사들이야말로 애국자 중에 애국자, 영 중에 영들이라고 하시면서 당 중앙의 군사전략적 기도를 관철함에 항상 완벽한 국방과학연구집단의 거대한 역할에 받들려 우리 공화국은 언제나 백성의 높은 권위와 용예를 줄기차게 전치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우수한 국방과학연구집단이 위대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위하여 자위강국의 무장을 더욱 압도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다져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며 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습니다. 조국과 인민의 안겨주는 가장 감높은 용의를 받아하는 국방과학자 연구사 일꾼들은 김정은 동지의 원대한 뜻과 웅지를 일심 충성으로 받들어 국가 방위력 강화의 더 높은 고지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함으로써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성스러운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불같은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2: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 위협이 꾸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은 당을 진심으로 따르는 인민의 마음을 혁명의 제일 제부로 소중히 간직할 것이며 용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헤치며 미래에 휘향한 모든 것을 당겨올 것입니다. 전전의 세력사가 펼쳐지는 내조국의 강룡한 기상을 담아 싣고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변모되고 있는 우리 수도 평양. 바로 여기에서 새로운 건설의 대번영기가 줄기차게 펼쳐지고 있다. 이는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비범한 용도가 나온 빛나는 결실이며 우리 세대가 전해가는 노동당 시대의 전기이거니. 녹음 구성 우리 당의 수건이 떠올린 평양 번영기. 지난 10여 년간 수도의 일뜻은 인민의 새고리 보금자리들을 꼽아보자고만 해도 가슴 벅찬다. 당제 발기 기간에만 해도 평양은 한 해가 다르게 더 웅장 화려하고 눈부신 표현천으로 문명개화의 새로운 경지에 올라섰다. 성화거리와 경류동, 화성거리와 리문거리, 전의거리. 당제 8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지난 5년간의 투쟁에서 자부할 만한 성과는 수도 건설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새로운 평양 번영기가 펼쳐져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인민의 리상 실현을 앞당겨 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위상을 크게 과시한 것이다. 하다면 이 경이적인 현실은 과연 어떻게 펼쳐진 것인가?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지 건설이 결정되던 그날을 돌이켜보는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리종순 동지의 이야기 우리 가슴 세차게 울려준다.
3: 당시로 말하면 세계적인 보건 위기가 거저되고 재해성 이상기후가 연이어 겹쳐들어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속에서 평양시 어만세대 살림집 건설을 시작하게 된 데는 가슴 뜨거운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당제 8차 대회가 서짓대기 몇달전 경애하는 청비수당지께서는 평양시당위원회에서 올린 수도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한 실태 자료를 보고받으셨습니다. 평양시 인민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는 것은 하루도 소홀히 할수 없는 중요한 국가적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수도 시민들의 생활 보장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해부학적으로 분석하신 경애하는 청비수당지께서는 평양 시민들의 살림집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자면 국가적 힘을 집중하여 살림집 건설을 통일국에 분리한다고 이로부터 당에서는 당창건 유둔돌 시대는 2025년까지 평양시에 5만 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할 것을 계획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당제 8차 대회에서는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의 용량을 집중하여 수도 시민들의 살림집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때 대한 결정이 채택되게 되었습니다.
1: 2021년 4월, 평양시 사동구역 성신송화지구에서는 수도의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 장엄한 개시를 알리는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몸소 착공식에 참석하시어 더욱 아름다워지고 웅장해질 우리 수도의 내일을 위하여 그 속에서 새 문명을 마음껏 창조하고 향유할 우리의 부모 형제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당제 8차들의 결정에 빛나는 실행을 위하여 우리 모두 힘차게 투쟁해 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더욱 아름다워지고 웅장해질 우리 수도의 내를 위하여 이 불같은 일념을 안으시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지난 5년간 인민의 리상거리 건설을 정력적으로 이끄시며 불면불이의 날과 달을 이어오셨거니.
4: 언제인가 당과 정부의 책임있음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경리하는 청비수동지께서는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은 자신의 수건 사업이라고,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은 자신께서 맡아가자고 한다고 졸졸한 심정을 터놓으셨습니다. 위대한 오버의 수건 사업, 바로 이것이 온 나라를 진간시키며 줄기차게 이어진 새 시대 평양 번영기의 고귀한 명함이고, 하늘을 찌르며 장쾌하게 일떠선 수도의 리상 거리들을 뜨받든 굳건한 초석이었습니다.
1: 화성구역 인민연회 과장 남원호 동지의 이야기, 뜨거운 추억을 불러일으킨다. 송화거리 건설만 놓고 봐도 각종 건설 자재들의 이르기까지 일일이 대책해 주신 것을 비롯하여 우리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얼마나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쳐오셨던가. 그날 경애하는 그이께서 몸소 지도해 주신 송화거리 1만 세대 살림집 설계 형성안만 해도 전유권. 2021년 3월, 풍치수려한 보통문 주변 강안지구를 찾으셔서는 보통문 주변 강안지구 호환 다락식 주택구 800세대 건설은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과는 별도로 당중앙위원회가 직접 틀어지고 건설을 내밀어 올해 중에 완공하여 당과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각 부문의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과 과학자, 교육자, 문필가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선물하려 한다고 자신의 결심을 피력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거금동수 그 어디에, 그 어느 위인전의 갈피에 평범한 근로자들의 살림집 건설을 위해 국가의 총력을 기울인 네가 있었던가. 이것은 오직 사랑하는 우리 인민에게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시려는 위대한 어버이께서만이 펼치실 수 있는 인민 사랑의 창조 대전이었거니. 어찌 이뿐이랴. 주체의 최고 성지 금수산 태양궁전이 바라보이는 화성지구에도 사회주의 보나가의 가장 뚜렷한 실체, 세계를 앞서 나가는 우리 시대 문명의 새 경지를 펼쳐주시려 끝없는 헌신을 바쳐가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위민 헌신의 자욱이 새겨져 있거늘. 화성지구를 인민의 행복하고 문명한 삶의 토전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조선의 새로운 기적이 깃든 역사의 땅으로 그 이름 더욱 빛내실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건설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헌신의 자욱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며
2: 평양 식민연의 부국장 황남용, 사회과학원 연구사들인 덕고철남, 홍운주 동지들은 말한다.
5: 화성지구 1만 세대 산림지 건설 착공식에서 화성지구의 천지 개복으로 수도 건설의 대번 연기를 더욱 빛내자고 열렬히 화사하신 그날로부터 경의하는 청주성지께서는 자신께서 직접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어 건설과 관련한 수많은 가르치심과 가업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당정학연의 집무실에서 또 언제인가는 하늘의 물별도 저어는 깊은 밤에도 우리 인민들에게 50년, 100년 후에도

0: 전색이 없는 훌륭한 세고리를 안겨주시려 4세대 4색을 구독하셨고 몸소 현지에 나오시오 화성지구 1단계 살인집 지구의 전경을 보아주시며 확실히 멋있다고 송화고리보다 고리 형성이 조화롭고 내부 마감공사도 무게있게 잘 되었으며 빈 공지들에 2000세대의 살림집을 추가적으로 배치하여 건축 밀도도 충분히 보상되었다고 멋내 만족해하신 경냐는 청비성지이십니다.
1: 처음에 화성지구 4단계 살림집 건설 계획을 세울 때 일꾼들은 지난 4년간 해마다 1만 세대가 넘는 살림집들이 일도섰으니 수천 세대만 건설하면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목표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경리하는 청비서동식에 말씀드렸습니다. 일꾼들의 보고를 받으신 경리하는 청비서동식께서는 살림집 건설 계획을 1만 세대보다 낮게 정한 일꾼들을 나무람하셨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청비서동식께서는 인민들이 쓰고 살 살림집을 더 건설하는 것이 좋으면 좋았지 나쁠 것이 뭐가 있겠는가고 인민을 위한 일에는 결코 만족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화성지구 4단계 살림집 건설 계획을 1만 세대로 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듯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경리하는 청비서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철속의 의지에 의하여 새 시대 지방발전 정책 실현을 비롯해서 6대 초유의 건설 대전이 펼쳐진 때에도 우김없이 1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기 위한 웅대한 설계도가 펼쳐지게 되었고 얼마 후에는 또 수천 세대나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우의 경리하는 청비서동지께서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에서 하신 연설의 구절구절이 가슴 뜨겁게 되새겨집니다. 뜻깊은 착공의 그날 경리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가장 귀중한 우리 인민을 위해서 우리 당이 과감히 걸모진 화성지구 4단계 건설 과제는 변할 수 없는 자기의 본도에 충실한 우리 혁명가들의 완강한 공격 중심의 결정이며 또 요기 건설 전력은 조선노동당 고유의 계속혁명 중심과 원대한 미래를 향한 우리 국가의 전진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축도이라고 하시면서 화성지구 4단계 건설이 규모는 방대하지만 지휘 용량의 높은 전개력과 실천력, 전체 건설자들의 자신심과 앞양된 요리로 해서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시고 우리 수도의 위대한 웅자와 끝없는 번영을 위해서 우리 국가의 문명과 인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위대한 투쟁에 더욱 용감히 떨쳐나서자고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대, 우리 세대의 명예를 떨치며 인민대중 제일주의 건축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줄기차게 이어나가시려는 경리하는 청비서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3: 이렇게 연년이 이어진 화성지구 살림집 건설이었다. 해마다 화성지구에서 대지를 진감하며 송대에 진행된 착공식들은 시간도 장소도 서로 달랐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로 관통하는 것은 인민을 위한 일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무조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우리 당의 숙원 사업이라는 경리하는 총비서동지의 높으신 뜻이었거니. 지난 1월 완공 단계에 들어선 화성지구 4단계 건설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며 수도가 정말 달라졌다고 5년 동안 힘들게 분투한 보람이 있다고 하시면서 분명히 우리의 투쟁 영역과 목표는 더욱 확대되고 높아지고 있으며 전국적 판도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는 건설 사업들과 더불어 종이적인 변화는 오늘의 조선을 대표하는 확고한 흐름으로 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경리하는 총비서동지.
4: 경리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역사적인 당대의 구차대에서 수도 평양을 세계적인 도시로서의 품격을 갖춘 훌륭한 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2년 동안 화성지구를 정치, 경제, 문화적 기능을 완벽하게 갖춘 행정구역의 표본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건설을 더 진행하면서 주변 구역을 조화롭게 연결하고 정리하는 건설도 할때 대하여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0: 하신 시정연설에서도 공화국 정부는 새 전망 계획 기간에도 인민들이 살림집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더 높은 수준의 문명을 계속 창조하기 위한 건설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하시며 수도의 화성지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보다 현대적이고 편리한 살림집들과 새 고리들을 일도 세울 때에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정말이지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순간의 자만과 자축을 허용함이 없이 더 높은 목표, 더 높은 비상을 내세우고 빛나게 실천해 나가는 경외하는 청소년들을 우러르며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오버웨이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격정을 터치고 있습니다.
1: 형진건설관리국 과장 김만석 동지 이야기에서 우리는 경외하는 총비서 동지의 순간 뜻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된다. 지난 5년간의 투쟁 행로에서 줄기차게 펼쳐진 새로운 평양 번영기. 이는 정녕 수도 평양을 인민의 리상 도시, 가장 위대한 도시로 전면시키실 크나큰 웅지를 나누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흉흉하게 이끄시는 경외하는 총비서 동지의 특출한 용도력이 아나올린 기적의 결정체들이며 조선노동당의 통창적인 인민대중 제일주의 종친 이념이 아나온 세계적인 전변이거니 그렇다. 창조와 건설의 용재이신 경외하는 총비서 동지를 높이 모시어 우리 수도 평양은 인민의 제1낙원으로 더욱 아름답게 전변될 것이며 새로운 평양 번영기는 줄기차게 이어질 것이다. 우리 당의 수건이 떠올린 평양 번영기. 지금까지 녹음 구성을 보내드렸습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라손시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라손시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은 12시에 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 해상 예보가 있고 13시에는 제일가는 수군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14시에는 참관기를 보내드립니다. 흉룡의 믿음직한 계승자, 시대의 주인공들로 내세워주시며 15시 보도, 16시와 19시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가 진행된 소식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력 강화에 특출한 공헌을 한 주요 성원들에게 국가 표창을 수여하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16시 7분 기쁨의 파도 행복의 우

숨소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17시 보도. 유리돌 씨에는 로금 구송, 흥하는 고장의 행복의 웃음소리 높아간다. 19시 48분에는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당에 대한 생각. 20시에 보도가 있고 20시 12분 인민들이 온실농장독을 보게 하시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21시 종합보도 날씨 이어서 중기해상예보가 있습니다. 22시에 보도가 있고 22시 28분 방송극 위대한 품 오늘은 두 번째 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어서 방송 마감까지는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에 들으실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보더입니다. 나를 따라 눈부시게 변하는 지방의 리상적인 면모를 체감하며 천만인민은 지방 견역의 새 시대를 안아오시려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격렬한 김정은 동지의 위대한 헌신의 자욱을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사회과학원 연구사 김출남 선생은 지금으로부터 두해 전인 2024년 8월 30일에 진행된 지방발전사업협의회는 확대 심화된 우리 당 지방발전 정책의 실천적 담보를 마련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계기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그날 경의하는 총서동지께서는 협의회에서 최근 연간 우리 당이 지역적 고점인 시군들을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방의 경공업 공장들을 건설할 때 대한 정책을 내놓고 그 실행을 각 방으로 힘있게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전국 지방 이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물질 문화 생활을 보장해주기에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당의 새시대 지방발전 정책은 마땅히 경공업 공장 건설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보건과 과학, 교육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으로 대응하며 그래야 진정으로 지방 이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향상에 참답게 이바지할 수 있고 지방 발전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0: 있다고 하시면서 3대 필수대상 건설을 힘있게 추진하실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결코 무엇이 풍족하거나 남아 돌아가소가 아니었습니다.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만지무의 덧짐도 기꺼이 짊어지시며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려는 우리 오보의 염원이 구리로 물 같은 것이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투쟁 영역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1: 인민들에게 최상의 문명과 법리를 안겨주려는 우리 당의 수건은 날이 갈수록 강렬해졌고, 그 수건과 더불어 세상 그 어디에도 있어 본적 없는 인민의 체부들이 이땅 위에 서서르게 되었다고 하면서 사회과학원 연구사 홍은주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경야하는 청소동지께서는 2024년 9월 어느 날 과학기술 보급 중심은 종합적인 문화생활 거점으로 확장해서 건설하여야 한다고. 시 군들의 건설하는 문화생활 거점은 주민들이 과학기술을 보급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영화도 관람하고 체육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생활도 할수 있는 다기능화된 복합형 문화 중심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었습니다. 아직은 구 개념도 본받을 만한 경험도 없었던 종합봉사소에 대한 표상도 안겨주시고 건설을 위한 방향과 방도까지도 세심히 밝혀주시면서 시 군들의 건설할 종합봉사시설의 명칭까지도 몸소 지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셨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모든 시군 병원들을 당의 보건 현대화 구상과 주체적 건축 미학 사상이 완벽하게 구현된 우리 시대 사회주의 보건의 상징으로 훌륭히 일도세울 결심을 필요하신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나다를 가공하고 보관하는 여러 시설들을 통칭해서 양곡관리소라는 개념을 만들 때 대해서도 밝혀주시며 3대 필수대상 건설이 철저히 인민의 편의와 복리에 이바지하는 건설로 되도록 크나큰 심려를 기울이셨습니다. 절세위인의 세심한 가르침과 정욕적인 용도에 의해 지난해 강동군과 종평군, 개풍구역의 종합봉사소들이 훌륭히 일도서고 강동군 병원과 구성식 병원, 남포시 용강군 병원이 준공되었으며 올해에는 황주군 양곡관리소가 훌륭히 일도서고 있습니다.
1: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란 지방발전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하게 전개하여 올해부터는 매해 20개 시군들의 지방공업공장들과 병원, 종합봉사소를 어김없이 건설해야 하며 연초의 착공을 연말의 준공으로 이어나가는 우리의 투쟁 방식, 전진 속도를 확고히 견지할 때 대한 강령적 과업을 제시했습니다. 진정 인민의 리상 실현을 위한 가장 과학적인 실천 방략들을 제시하시고 완강한 결행력으로 광명한 내일을 당겨오시는 경야란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전면적 국가 부흥의 위대한 사회시대는 더욱 금지높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3: 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전망 목표 점령을 위한 진권길에서 용의로운 승리자가 되려는 평양 화력발전소 전력 생산자들의 투쟁 기세가 비상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생명선을 굳건히 지켜갈 위험안고 줄기찬 투쟁을 벌여온 이곳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애국적 혼신에 의해 기술 경제 지표들이 부단히 갱신됨으로써 지난해보다 전력 생산이 1.1배 이상 증가되고 매월 많은 속탄이 절약됐습니다. 발전소의 일꾼들은 자기 단위 사업은 전적으로 자기가 책임진다는 확고한 관점과 일본세를 지니고 대중의 종신력을 분출시키기 위한 화손식 정치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이면서 생산 조직과 지위를 박력 있게 전개했습니다. 노동자 기술자들과의 집체적 토의를 심화시키며 요일 손실을 극력 줄이기 위한 보훈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는 것과 함께 석탄 미분도를 철저히 보정하는 등 발전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들을 하나하나 모관하게 풀어나갔습니다. 생산 장성의 근본 열쇠를 기술 경제 지표 갱신, 설비 가동률 제고에서 찾은 이곳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지를 우선시하는 정윤한 예방보수 체계를 확립하고 전력계통의 운영을 정상화하면서 생산적 역량을 일으켰습니다. 열 생산 1 직장, 열 생산 2 직장에서 석탄 소비량과 공기 공급량을 과학적으로 정하고 보일러기에 통해 내부 냉공기 침습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면서 연소 효율을 끌어올려 증기 생산량을 부쩍 늘렸습니다. 탑인 효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는 탑인 직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가치 있는 기술 혁신안들을 제때에 받아들여 복수기 진공도를 개선하고 발전기들의 출력을 제거함으로써 일정 계획을 더팀없이 수행했습니다. 온탄 직장에서는 수리공구와 예비부속품을 충분히 갖춰놓고 하차 설비와 콤비아들의 정상 운영을 보장했으며, 자동화 직장과 화학 직장에서도 자동화 장치들의 점검 보수를 착실히 하고 탈륨수 생산을 활성화해서 전력 생산에 적극 기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착화당 가동일수를 25일이나 늘리고 많은 석탄을 절약하면서도 전력 생산의 지속적 장성을 이룩하고 있는 발전소의 성과와 경험은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창조하며 새롭게 혁신해 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평양 화력발전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전력증산으로 당을 받들어 갈 요리든 없이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면서 생산 활성화에 동음을 기운차게 울리고 있습니다.
1: 함경남도 신흥군에서 논판 양호 포전들에 대한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알심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유남 특파기자와 만난 함경남도 신흥군 농업경영연회 위원장 김성진, 장소농장 경리 위종석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 논판 매기 양호를 받아들여서 유익한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일반 포전에 대해서 논판 매기 양호를 하고 있는 논에서 벼의 생육 상태가 이제 현저히 다릅니다. 잎색이나 그다음 키로보나 특이 것을 지금 이제 이삭이 판창 패고 있는데 이삭 길이가 좀 크고 이삭과 알수가 한 300유알, 평균 것을 200유알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포전에 대해서 두 배 이상의 작황 속으로 이제 안전하게 내다볼 수 있습니다. 군축으로 논판 매기 양호를 이제 대대적으로 하자니까 모기 확보대 사업에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평화 무기를 생산하기 위한 배합사례 공사를 이제 새로 내왔고 생산 토대를 충분히 가지고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에서는 장소 농장에 두 정보 이상의 이제 매기 양호를 이제 받아들였고 이 경험을 이제 일반화해가지고 군 안에 전반적인 모든 농장들에서 한 정보 이상의 매기 양호를 지금 다 받아들였습니다. 다음에는 군적으로 올해보다 두 배 이상의 면적의 논판 매기 양호를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이제 내밀고 있습니다.
5: 네. 매기 생육적 산온도는 25도씨부터 28도씨 사이입니다. 네. 이 온도에서 매기가 먹이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진행합니다. 네. 논판 매기 양호장에 물갈을 정상적으로 해주고 찬물 내한 물대기를 계속 해주고 논물 온도는 25도씨부터 28도씨 사이로 보장합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매기 생육에도 지장 없고 또 논판 양호 안에 있는 벼에도 지장이 없이 녹고 안전한 소출을 할 수 있게 뿌리 활성도 다 제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 다음, 필리핀에서 지난 7월에 반마약 작전을 적극적으로 벌려 4,426명의 범죄 혐의자를 체포하고 많은 양의 마약을 압수했다고 이 나라의 마약 통제 기관이 28일 밝혔습니다. 또한 마약 범죄에 이용되던 수십 개의 시설을 적발 파괴했다고 합니다. 2022년 7월 1일에 이 나라에서는 20만 6천 명 이상의 마약 범죄자가 억류됐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과 오전에 우리나라는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라손시, 개성시와 연안, 원산, 고원을 비롯한 황해남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과 김책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천마, 보전을 비롯한 서해안,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꼈습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라선시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라선시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나라는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평양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오후와 밤한때 2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남부, 동해안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특히 라손시에서는
6: 밤한때 폴구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오늘 예

0: 발견되는 강수량은 라손시와 초론을 비롯한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 30 내지 50mm, 부분적으로 70mm 정도,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과 남부의 여러 지역에서 10 내지 3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mm 미만입니다. 내일 평양시에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라손시와 경흥을 비롯한 함경북도 북부의 국부족 지역에서 때때로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한때 폭우가 내리면서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평안북도의 대부분 지역과 오시를 비롯한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개성시와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 내륙의 여러 지역, 대천을 비롯한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수량은 라손시와 경흥을 비롯한 함경북도 북부의 국부적 지역에서 50 내지 100mm, 함경북도의 여러 지역과 기마를 비롯한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 20 내지 5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2 내지 20mm입니다. 바람은 오늘과 내일 전반쪽 지역에서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는 오늘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오후와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씨로서 평년보다 3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8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씨, 내일 낮 최고기온은 29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시는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 사리온, 강계, 남포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는 오후에 때때로 비가 내리고 밤에 흐려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 청진, 개성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으며 함흥, 희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라손시는 때때로 비가 내리면서 밤한때 폭우도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성 28도씨, 신의주 31도씨, 해주 27도씨, 사리온 27도씨, 강계 28도씨, 원산 24도씨, 함흥 26도씨, 청진 25도씨, 해산 26도씨, 남포 28도씨, 라손 24도씨, 개성 25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해주, 사리온, 남포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며 신의주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새벽과 오후 한때 개이겠으며 원산시는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청진시는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리고 밤에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해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라손시는 때때로 비와 소나기가 내리면서 한때 폭우도 내리겠습니다. 개성시는 오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리고 오후에 비가 내린 후 흐리겠으며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1도씨, 28도씨, 신의주 19도씨, 29도씨, 해주 23도씨, 28도씨, 사리온 21도씨, 28도씨, 강계 16도씨, 27도씨, 원산 20도씨, 24도씨, 함흥 19도씨, 27도씨, 송진 20도씨, 25도씨, 해산 15도씨, 25도씨, 남포 21도씨, 29도씨, 라손 20도씨, 24도씨, 개성 22도씨, 27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조선 동해 해상은 비가 내리고 조선 서해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내지 10m로 불겠으나 평안북도 해상에서 밤한때 초당 12m 정도로 세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9월 3일부터 7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4일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5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6일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7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 이 시간에는 저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 몸에 지니시고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안녕을 축복하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염원을 담아 위대한 용도사 김정일 동지께서 1953년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축복의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용도사 김종일 동지께서 1953년에 창작하신 부르의 고전적 명작 축복의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위협이 꼬시는 졸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종원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름없이 잘 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지방의 많은 지역들이 날이 갈수록 몰라보게 변모되고 있습니다. 이 땅 그 어디서나 끝없이 펼쳐지고 있는 격동적인 현실을 대할수록 지방 변혁의 새 시대를 안아오시려 바치신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불면불유의 로고가 가슴 뜨겁게 되새겨집니다. 제일가는 수건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시군 병원 건설을 힘있게 전개하여 지방 인민들도 수도 부럽지 않은 선진적인 의료 봉사를 받게 하며 새 시대 보건 혁명을 더 활기차게 내밀기 위해 우리 당은 과학적인 방략과 완강한 실천으로 강동군 병원과 구성시 병원, 룡강군 병원을 한 해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일도세웠습니다. 지방 병원들이 준공을 선포하고 개원한 때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병원들을 찾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의료 봉사 기지들과 더불어 꽃피어나는 지방인민들의 복받은 생활에 대해 생각할수록 오늘의 이 현실을 안아오시려 기울이신 자애로운 어버이의 끝없는 러고와 헌신이 우려와 가슴 저저옵니다. 2024년 8월에 있은 지방발전사업협의회에서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의 보건 실태를 개선하고 지방인민들의 생명안전과 건강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시군 병원 건설은 자신이 제일 가는 수건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현대적인 보건시설 건설을 지방발전 20승 10종책에 추가하며 무조건 당해 연도에 완공하여 각 지방인민들에게 안겨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이것은 우리 혁명과 시대가 당과 정부에게 부과하는 제1의 임무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민을 위해 그리도 강렬한 염원을 안고 계셨기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함죽은 지방공업공장 건설장을 돌아보신 그날에는 앞으로 시, 군마다 지방인민들을 위한 현대적인 병원들이 일도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절로 흐뭇해지고 가슴에 맺혔던 웅얼이도 쑥 풀리는 것 같다고, 시군 병원 건설은 우리 당의 제일 가는 수건이라고 불같은 심중을 다시금 터놓으신 우리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이십니다.
1: 2024년 8월 31일 경의하는 총비서동님께서는 함죽은 지방공업공장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이날 건설장을 돌아보시며 건설물의 질과 공사 진척 종류, 군인 건설자들의 생활 조건을 세심히 열의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시군 병원 건설 문제를 화제에 올리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꾼들에게 시군마다 병원을 건설하는 사업은 지방의 락후송을 숙명으로만 감싸던 지난 시기의 타송을 털어버리기 위한 대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혁명이라고 하시며 시군들의 현대적인 병원만 건설하여도 지방 발전에서는 물론 보건 부문 발전에서도 큰 혁명으로 된다고 자신의 심중을 터놓으셨습니다. 이어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현대적인 시군 병원을 일도세워 나라의 보건 부문을 전반적으로 추켜세우려는 우리 당의 결심이 실현 가능성이 확고한 계기라는 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시군 병원을 삼지연시 병원보다 더잘 건설할 수 있다고 신심이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삼지연시 병원을 현대적으로 잘 꾸려주시려 경의하는 총비서동님께서는 의료 설비들도 제일 좋은 것으로 마련해 주시고 우리 일꾼 양성 문제 이르기까지 정말 깊은 관심을 돌려주셨습니다. 삼지연시만이 아닌 전국이 어디에나 더욱더 훌륭한 지방 병원들을 일도세워주시려 마음쓰시니 정말이지 지방인분들을 위하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뜨거운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0: 도시경영성 국장 황영철 동지의 이야기, 그날의 순고만 화폭을 떠올립니다. 참으로 그림만 보아도 가슴 벅차오르는 일이었습니다. 허나 그때까지만 해도 일꾼들은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시군 병원 건설이 왜 그렇듯 커다란 우위를 부여하시는지 미처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일꾼들에게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여 시군들의 병원과 과학기술보급중심 리앙거 관리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이 세 개의 대상 건설 가운데서 기본은 병원 건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지방병원 건설을 우리 당의 제일 가는 수건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제일 가는 수건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라손시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라손시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0: 조선주한 방송입니다. 주체비업이 꺼시는 절세의 위인 경야는 아버지 김종은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세대를 이어오며 성스러운 혁명의 길에서 당과 수령, 저국을 견결히 옹호보이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떠밀어온 청년들의 영적 투쟁과 위훈은 우리 당의 역사와 조체의 청년강국 건설 사이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청년운동 사적관을 찾았던 기자의 참관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시대의 주인공들로 내세워주시며 청년 중시의 위대한 사상과 려운도로 이땅 위에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 강국을 일도세워주신 전세 비인들에 대한 끝없는 감사와 경호의 마음을 안고 얼마 전 우리는 청년운동 사적관을 찾았습니다. 청년운동 사적관 과장 리운주 동무가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안내하면서 2016년 1월 19일 새로 건설된 청년운동 사적관을 찾아주신 경야른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청년 교양에서 지침으로 되는 참으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뜻깊은 그날 경야른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매듭된 기별로 꾸려진 존씨실들의 정중히 모신 졸세위인들의 사직문헌들과 존씨된 사적자료들, 사적물들은 옥망금을 주고도 바꾸지 못할 혁명의 만년제보, 국보 중의 국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혁명의 장기성을 내다보시고 청년 문제를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중차대한 전략적인 문제로, 국사 중의 국사로 내세우시고 청년운동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용도와 불멸의 업적이 있었기에 우리 당은 구원의 시대, 구원의 나라에서도 엄두조차 못 내는 청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었으며, 세상에 유일무이한 청년 강국을 일도세울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이곳은 우리의 크나큰 자랑이고 궁지라고 힘줘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사적관을 통한 교양 사업을 실속 있게 하자면 강사 대우를 잘 꾸리고 그들의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관리 운영 사업을 실속 있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사적관 앞에 나서는 가업가 방도들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0: 참관자들과 함께 청소홀에 들어선 우리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청소년들 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어 우리는 참관자들과 함께 강사 김유경 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15호실로 향했습니다. 호실에는 우리나라 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시대의 주인공들로 내세워 주신 경야른 아버지 김종은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귀중한 영상 사진물원들과 사적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당의 높은 연단에서 연설하시는 경야른 아버지 김종은 원수님의 영상사진 문헌 앞에 이르렀습니다. 저 하늘의 별을 따다 젊은 가슴들에 달아주고 싶다고 하시며 우리 청년들을 온 세상이 부럽게 내세워주시는 경야른 아버지 원수님의 숭고한 청년 중시, 청년 사랑의 정치에 의해서 성대히 진행된 조선 청년들의 대회야. 강사 김유경 동무는 참관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2: 경애하는 아버지 김종문 원수님께서는 2016년 8월 28일 새로 선거된 청년동맹 일꾼들을 만나주시고, 청년동맹에서는 전 동맹이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를 동맹 사업의 총적 목표, 총적 투쟁 과업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한다고, 동무들은 몸이 열조각, 손조각이 난다 하여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절대적인 신념으로 간직하고 청년동맹 안에 당의 유일적 용도 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 데서 자신들이 맡은 사명과 임무를 다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8월 28일 대회에 몸소 참석하신 경애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께서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자라는 강연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께서는 연설에서 청년동맹 조직들을 강화하고 구촌투족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며 청년동맹 일꾼 대를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일 때 대하여 또 온나라의 청년 중시, 청년 사랑의 기풍이 차 넘치게 할때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연설의 마지막 부문에서 슬기롭고 용용하고 미도운 500만의 청년 총리들에게 용광이 있으라 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0: 간사의 해설을 주의 깊게 듣노라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혁명의 횃불,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년들에게 안겨주신 혁명의 횃불봉을 더 높이 축켜들고, 경외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길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투쟁의 불길이 될 우리 청년들의 굳은 맹세가 화라산 마냥 터져오른 그날의 불바다가 눈앞에 우려왔습니다. 호실에 전시되어 있는 영상 사진 문헌들과 사적 자료들을 깊은 감명 속에 바라보며 참관의 길을 이어가던 우리는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가 진행된 역사의 그날을 돌이켜보게 하는 경외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영상 사진 문헌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간사 김유경 동무는 해설을 계속했습니다.
2: 온 나라 전체 선행단원들과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축복 속에 2017년 6월 6일 4.25 문화회관에서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었습니다. 격려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대몸소 참석하시오. 선행단원들은 사회주의 조국의 참된 아들딸, 선인혁명가가 되자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연설에서 격려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조선소년단이 걸어온 용광스럽고 자랑찬 역사는 선현단원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며 후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 선현운동 사상과 용도의 빛나는 승리의 역사라고 하시면서 조선소년단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 선현단, 조선노동당의 선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며 모든 선현단원들을 사회주의 조국의 참된 아들딸, 선현혁명가로 준비시키는 것은 현식의 선현단 조직들 앞에 나서는 기본 임무이라고 하셨습니다.
0: 호시를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우리나라 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주신 경외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새겨놨습니다. 지금도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서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청년동맹 제10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손주호 담례하시며 우리 당의 특별한 관심 속에 진행된 이번 대회를 계기로 청년운동을 사회주의 건설의 위력한 추진력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모든 청년들을 사회주의를 열렬히 옹호하고 사회주의 건설 투쟁에 헌신하는 애국 청년들로 튼튼히 준비시켜 온 나라를 청년판으로 끓게 하며 미풍선구자 대열을 끊임없이 늘여나가야 한다고 하시던 경외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그 음성이 그렇습니다. 새 세대 청년들이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는 경외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하늘 같은 믿음과 사랑 속에 청년 강국의 주인공들로 억세게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이야말로 위대한 김정은 시대에 복받은 청년들입니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치에 따라 조선 청년운동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경외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저국은 최초의 청년 강국으로 영원히 빛을 꾸릴 것이며 우리 청년들은 전면적 국가 부흥을 위한 투쟁의 전구들마다에서 애국 청년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쳐가리라는 것을 더욱 굳게 확신하며 우리는 청년운동 사절관을 나섰습니다.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시대의 주인공들로 내세워 주시며 지금까지 청년운동 사절관을 찾았던 기자의 참관기를 보내드렸습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라손시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라손시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0: 보도입니다. 청년 중시를 당과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 노선으로 내세우시고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 키워주시기 위해서 끝없는 사색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불멸의 영도실록은 지난 10여 년의 성스러운 여정에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청년운동의 강화 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자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역사적 진군에서 사회주의 애국 청년동맹의 위력을 힘있게 똘치라를 비롯한 부루의 고전적 노작들을 발표하시어 청년동맹의 성격과 사명, 임무로부터 청년운동의 강화 발전을 위한 과업과 방도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청년 교양에도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청년운동 사적관과 백두산 영웅 청년위훈 전시관을 훌륭히 일도 세우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청년들에게 큼직큼직한 일감들을 통째로 맡겨주시며 그들을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들로 시대의 영웅들로 억세게 키워주셨습니다. 청년들이 전의거리 건설에서 새로운 영웅 청년 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준공의 날에는 건설에서 노력적 위훈을 떨친 청년 혁신자들을 만나주신 그 사랑, 평안북도 피해복구 전구에 파견되는 백두산 영웅 청년 달격대 진출식에 참석하시오 하신 뜻깊은 연설에서 제 지역에 파견된 백두산 영웅 청년 달격대와 사회주의 애국 청년 동맹원들 일꾼들은 당에서 특별 파견한 별동대나 다름없다고 하신 아버지 원수님의 그 믿음은 온 나라 청년들의 가슴가슴을 세차게 격동시켰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당의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신의주 온실 종합농장 건설을 인민군대와 함께 백두산 영웅 청년 달격대에 맡겨주시고 착공의 그날에는 구절구절 크나큰 믿음과 기대, 진노보이의 종이 흘러넘치는 격려사로 청년달력대원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역사적인 당제 9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지난 5년간을 영광 넘친 우리나라 청년운동의 새 분수령으로 빛나게 장식한 자랑스러운 청년 세대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해 주신 데 이어서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창립 88 기념대회와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제11차 대회에서도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또다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원수님의 대같은 믿음에 보답할 열이 안고 온 나라 청년들은 전면적 국가 부흥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청춘의 슬기와 영맹을 남김없이 떨쳐가고 있습니다. 진정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탁월한 청년 중시 사상과 령도가 있기에 우리 청년 전의들은 앞으로도 주체혁명 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더 억세게 성장할 것이며 우리 조국은 청년 강국으로서의 불패의 위용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영원토록 번영할 것입니다.
1: 당의 청년 중시 사상을 받들고 개성시에서 청년 달격대원들이 새로운 옥이는 기획 수행의 선봉에서 맹활약하도록 적극 떠밀어주고 있습니다. 시안이 당 정권 기관들에서는 모든 청년 달격대원들을 당의 리상 실현에 삶의 좌표를 정하고 그 길에서 청춘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열혈의 애국자들로 교양 육성하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그들의 생활 조건 보장에 깊은 관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0: 이는 돌격대의 역량을 확대 강화하고 돌격대원들에 대한 사상 교양과 문화 종속 생활에 필요한 조건과 환경을 급진하게 갖춰주었으며 돌격대원들의 제복과 신발, 침구류를 비롯한 필수품 보장에서 나서는 문제들도 속시적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일꾼들부터가 중요대상 건설에 동원된 청년 돌격대원들의 사업과 생활을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후방 공급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실무적인 대책도 취해주면서 당결정 관철을 위한 실천 투쟁에서 끊임없는 기족과 혁신을 창조해 나가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건설, 화성지구 5단계 건설을 비롯한 고창한 창조의 전구들 마당에서 노력적 위운을 세운 돌격대원들을 내세워주고 그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기 위한 사업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혁명의 계승자, 노동당의 후비대, 사회주의 건설의 육군으로 튼튼히 준비해 나가도록 고무해주며 친부모의 심정으로 결혼상도 차려주면서 앞날을 축복해준 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진적은 당을 받드는 한길에서 애국 청년의 고귀한 명함을 빛내어갈 돌격대원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 주었습니다. 개성시 청년돌격대의 전체 지휘관 대원들은 청년들에 대한 어머니 당의 사랑과 믿음을 인생의 제일 제부로 간직하고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위대한 새 승리를 위한 창조의 전구들에 의해서 청년전위의 영웅적 기계를 남김없이 떨쳐갈 일념이 넘쳐 있습니다.
1: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구장지구 탄광연합기업소 령등 탄광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갱별, 중대별 사회주의 경쟁을 힘있게 벌리며 매일 석탄 생산 실적을 높이고 있습니다.
2: 구장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영등 탄광 부기사장 류기천입니다. 우리 탄광은 화력탄을 기본으로 생산하는 탄광입니다. 이에 맞게 탄광의 일꾼들이 지금 현장에 자주를 정하고 석탄 생산을 누리기 위한 이 생산 조직까지를 빈틈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선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예비 채탄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중요한 것만큼 불진을 힘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 생산에서 갱별 사회적 경쟁을 조직해서 주회 1차씩 총화를 진행하고 거기에서 우수한 단위들에 대한 평가를 해주면서 불진 열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석탄 생산 실적이 제일 높은 단위는 8갱과 10갱, 그다음에 6갱, 9갱들이 지금 제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갱들에서 이 생산 성과의 비결은 우선 교대별 경쟁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다음 교대 첫 시간부터 석탄을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서 발파를 진행해서 탄을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탄차들이 이용하는 데서 이제 걸릴 수 있는 요소들을 제때 대책하고 인계해 주는 1인 다음 교대를 위한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채탄장 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서 자기 일정 계획을 초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다음, 보츠와나의 동부 지역에서 28일 태양빛 발전소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나라에서 첫 태양빛 발전소로 되는 이 발전소의 발전 능력은 10만 킬로와트에 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태양 및 풍력 에너지 개발의 힘을 넣어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에너지 안전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2030년까지 국내 전력 생산에서 자연 에너지가 차지하는 몫을 50%로 늘릴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라손시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라손시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나날이 꽃피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의 새로운 면모와 인민들의 보람찬 생활, 끝없는 행복을 반영해서 1963년에 창작된 가요, 사회주의 라곤일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가 8월 29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최근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의 정치군사 활동에 대한 평가가 있었으며 차후 국방사업 전반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일련의 조직기구조 개편안들이 도의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직 문제가 도의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고문 박정천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조선인민군 보위국장 유광호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조선인민군 공군 정치위원 엄주호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할 때 대하여 승인했습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주요 직제 군지휘관들의 직무변동 문제를 심의하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비준을 받은 데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고문 박정천 동지를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노광철 동지를 해임하고 당중앙지도기관에서 소환하여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성기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으로 임명했습니다. 조선인민군 보위국장 유광호 동지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으로, 조선인민군 공군정치위원 엄주호 동지를 조선인민군 보위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새 직무에 착수하는 주요 지휘관들이 우리 당의 강군 건설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군사 로선과 방침 관철에서 무한한 헌신성과 비상이 높은 활동성으로 맡은 자기의 역할을 책임적으로 다해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1: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력 강화에 특출한 공헌을 한 주요 성원들에게 국가 표창을 소유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8월 2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새로운 무기전투체계들의 개발과 성능제고에서 획기적 우위를 가지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무력의 군사기술적 강세를 고도화하는 데 중대한 공헌을 한 주요 국방연구기관 과학자 연구사 일꾼들을 만나시고 축하 격려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춘용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종식 동지가 표창 수여식에 참가했습니다.

0: 역사 속인 당제 구차대비가 제시한 무력 현대화 방침을 높이 봤달고 국방과학연구 부문에서는 최근 전쟁 수행과 억제력 강화에서 하나의 사변으로 되는 괄목할 특허기술들을 개발 창조함으로써 우리 군사기술력의 독보적인 발전 상호에 또다시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력 강화에 특출한 공헌을 한 성원들에게 국가 표창을 수여함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전달하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와 함께 군별메달 및 국기훈장 제1급 김일성 훈장을 과학자, 연구사, 일꾼들에게 직접 소유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근 국방과학연구부문에서 개발 도입한 혁신적인 특허군사과학기술 성과들은 우리 군대 무기전투체계들의 현대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이뤄놓은 일대혁명으로 된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국방과학연구집단의 지남없는 노력과 애국적 헌신, 영웅적 공헌에 뜨거운 경의를 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전무한 창조력을 발휘하며 우리 국가의 힘과 존의를 무비의 과학기술력으로 담보해 나가는 국방과학 전사들이야말로 애국자 중에 애국자, 영웅 중에 영웅들이라고 하시면서 당중앙의 군사전략적 기도를 관철함에 항상 반격한 국방과학연구집단의 거대한 역할이 맞들려 우리 공화국은 언제나 백성의 높은 권위와 용예를 줄기차게 전취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우수한 국방과학연구집단이 위대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위하여 자위강국의 무장을 더욱 압도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다져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며 그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국과 인민이 안겨주는 가장 값높은 용예를 받아가는 국방과학자 연구사 일꾼들은 김정은 동지의 원대한 뜻과 웅지를 일심 충성으로 받들어 국가방위력 강화에 더 높은 고지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함으로써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성스러운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불같은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1: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조체위협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 없이 잘 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동당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우리 당의 운동 속에 훌륭히 꾸려진 문수물놀이장으로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희한한 물의 세계를 방불케 하는 문수물놀이장의 초음파 수조, 퍼포 수조며 빨간색, 파란색, 흰색 등으로 단장되어 뻗어올라간 물미끄럼때들.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린애 마냥 웃고 떠들면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기쁨의 파도, 행복의 웃음소리. 기쁨의 파도, 행복의 물결로에 몸을 싣고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인민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문수물놀이장 관리소 부경리 이광철 동지는 현대적인 문화정서 생활기지의 곳곳마다에 스며있는 위대한 어버이 사랑이 가슴 뜨겁게 되새겨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 우리 문수물놀이장에서 제일 그 인기 있는 기재는 물미끄럼때입니다. 이 물미끄럼때에도 인민을 제일로 위하시는 경의하는 청비성지 위민 헌신이 세계가 뜨겁게 오려있습니다. 2013년 4월 어느 날 일꾼들이 올린 문수물놀이장 형성안을 보아주시던 경의하는 청비성지께서는 문수물놀이장에 설치할 물미끄럼때 대수가 적다고 몇 개 더 마련하여 설치해줘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일꾼들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0: 현대적이라고 하는 물놀이장에 비해 볼 때, 문수 물놀이장 형성 안에 반영된 물 미끄럼틀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물놀이장에 설치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었습니다. 경리하는 청소년께서는 물 미끄럼틀을 더 설치해 주되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더 아찔하고 난도가 높은 것으로 설치해 주자고. 그러면 새 것에 민감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좋아할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민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무엇을 하나 마련해 주어도 최상의 것을 안겨주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청소년들의 세심한 보살핌 속에 문수 물놀이장에는 12여 개나 되는 현대적인 물밀듬대가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1: 인민들에게 하나를 주시어도 최상의 것만을 안겨주시려는 우리 청비서 동지의 사랑은 이렇듯 다심하고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문수물놀이장에서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곳이라고 하면 아마 급강한 물미끄럼대를 짚을 것입니다. 이 급강한 물미끄럼대의 수평주로의 중간 부분에는 자그마한 사다리가 있는데 여기에도 가슴 뜨거운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2013년 10월 어느 날 문수물놀이장을 찾으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야외 물놀이장의 급강한 물미끄럼틀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시다가 일꾼들에게 급강한 물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 가운데 주로 마지막까지 미끄러져 내려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일꾼들이 미끄럼틀로 내려오는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보니 정말 물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온 사람들이 서로 다른 위치에 멈춰섰고 다음에는 주로의 여기저기에서 일어나 조막공 바닥으로 뛰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주로의 마지막까지 가다치 못하는 사람들이 옆으로 내려올 수 있게 수평 부분의 중간에 사다리 같은 것을 만들어줘야 하겠다고 다짐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사다리였습니다. 문수물놀이장에 가본 사람들은 아마 급강한 물미끄럼틀도 타보았을 것이고 또그 사다리도 이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수물놀이장의 황홀경에 비해 볼때 눈에 잘 띄우지 않는 자그마한 사다리, 그 사소한 하나하나의 요소에도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다심하신 사랑이 우려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물놀이장의 곳곳에 깃들어 있는 사랑의 이야기를 꼽자면 끝이 없다고 하면서 문수물놀이장 관리소로 동자 리경철 동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야외 물놀이장으로 나가시오. 국강한 물미끄럼틀와 사발 미끄럼틀를 비롯한 여러 물미끄럼틀와 물놀이 수조들을 돌아보시면서 수조들의 물이 공급되고 있는 정황을 레하시면서 야외 물놀이장을 돌아보니 희한하다고, 정말 멋있게 꾸렸다고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미끄럼틀의 연결 부분들이 아직까지 톡이 있는데 그곳을 그대로 둬두면 물미끄럼틀를 타는 사람들이 맨살이 톡에 닿으면서 상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연결 부분들에 대한 연마를 잘하고 연마한 부분들을 깨끗이 도색할 때 대한 과업을 주시었습니다.
1: 정녕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민을 하늘처럼 높이 정이 받들어 올리고 싶으시오. 준공에 앞서 일꾼들이 먼저 물놀이 기세들을 이용하면서 부족점과 안전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신 다심한 우분 사랑.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몸소 물놀이장 설계에 실내 체육관 건설 문제도 반영하도록 해주시고 롱구장이나 배구장을 차려놓고 물놀이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롱구도 하고 배구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그 사랑, 그 은성. 실내 물놀이장의 해가림대에도, 사연 깊은 대형 벽시계에도 눈물 없이는 알아볼 수 없는 위대한 후보의 사랑이 어려 있어서 행복의 물결마다에 넘쳐 흐르는 인민의 웃음소리를 무심히 들을 수 없습니다. 정녕 문수물놀이장은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시는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열화 같은 인민 사랑에 숭고한 결정.

죄입니다. 자애로운 그 사랑을 전하며 기쁨의 파도소리, 행복의 웃음소리는 끝없이 끝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기쁨의 파도, 행복의 웃음소리.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라선시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라선시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0: 민족기악곡집을 펼치고 이 시간 음악을 마칩니다.
1: 더구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나선시에서 폭우, 많은 비 중급경보, 경흥을 비롯한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경보입니다. 오늘 7시부터 15시까지 나선에서 폭우를 동반한 91.4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나선시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경흥을 비롯한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80 내지 12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0: 보도입니다.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평양 강냉이 가공 공장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2015년 8월 31일 새로 1도선 평양 강냉이 가공 공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의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시고 경영 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들도 몸소 풀어주시며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기자와 만난 평양 강냉이 가공공장 혁명사적 교양실 강사 장은경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그날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 공장의 여러 곳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강냉이 가공품의 가짓이 다양하다고, 제품의 포장 수준도 대단히 높아졌는데 볼수록 흐뭇하다고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평양 강냉이 가공 공장은 모든 생산 공정들이 현대적이며 생산 문화, 생활 문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흠잡을 데가 없는 멋쟁이 공장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우리의 힘과 기술로 현대적인 설비들을 창안 제작한 것이 마음에 든다고 높이 치하해 주셨습니다. 이날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갖가지 강냉이 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할 때에 대한 문제, 제품의 위생 안전성 가치를 철저히 보장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돌릴 때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든 강냉이 가공품들이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제품이 되게 할 때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공장 앞에 나서는 과업과 그 실현 방조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정말이지,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의 세심한 손길이 있어 우리 공장이 오늘과 같이 인민의 사랑을 받는 공장으로 될수 있었습니다.
0: 오늘도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질 높은 강냉이 가공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한 사람같이 분발하고 있다고 하면서 평양 강냉이 가공공장 부원 송광민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지난 11년간 공장에서는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여 제품의 가짓수를 정전에 비해서 3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강냉이 국수, 옥살, 옥살 기름을 비롯한 많은 제품들이 2월 1일 제품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제품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정성적으로 접수받으며 일해 나가야 한다고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그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공장의 주민 의견 대장을 만들어 놓고 여러 공급 단위들과 상업 봉사 단위들에 정상적으로 내려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보며 제품의 질 개선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민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질 높은 제품들을 더 많이 내놓기 위하여 창조적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마음입니다.
3: 새로운 오기는 계획 수행의 첫해 투쟁에서 용의로운 승리자가 될 요리 안고 명천지구 탄광연합협소에 속한 생산자들이 당중앙 전원의 결정관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석탄 증산의 도움으로 전진하는 조국의 비약의 숨결을 더해주기 바라는 당의 믿음과 기대를 명심한 이들은 상반년 인민경제 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한 기세를 조금도 늦춤이 없이 생산 성과를 부단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대중을 이웃 창조회로 떠미는 선전선동 활동을 공세적으로 벌이는 한편 탐사와 굴지를 앞세워 예비 탄밭을 넉넉히 마련하고 막장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는 데 주되는 힘을 놓으면서 작전과 지휘를 실속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갱막장들에 내려가 탄부들과 일도 함께하고 자재와 설비, 부속품 보장 대책을 적시적으로 세우면서 정책적 지도와 기술적 지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증산투쟁의 전열에선 속성 탄광의 지하전 처병들이 막장 조건에 맞게 굴진 개설을 늘리고 설비들을 전진 배치해서 가동률을 높이면서 매일 기획보다 수십 톤의 속탄을 더 캐내고 있습니다. 극동 탄광의 탄부들은 새 탄밭 조성을 위한 탐사와 굴진의 역량과 수단을 집중하고 혁신적인 작업 방법들을 능동적으로 활용해서 날마다 높은 생산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립경제 발전의 전초 기지를 지켜섰다는 책임감을 지니고 룡반 탄광과 양종 탄광 등의 탄부들도 굴진 속도와 채탄량을 끌어올리는 것과 함께 탄차들의 운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캐낸 속탄을 제때에 실어내고 있습니다. 보장단위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생산 현장들에서 절실하게 요구하는 탄차와 탄차 바퀴, 소공구들을 원만히 보장해서 전반적인 기획 수행에 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 유기농법을 적극 받아들일 때

0: 한 당의 의도를 받들고 운전군안의 모든 농장들에서 논판 양호를 활기 있게 진행해서 좋은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1: 운정군 농업경위원회 부위원장 안혜진입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는 모든 농장들의 논판 양호를 시범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이 우선 논판 양호 조치를 바로 정하도록 하고 물고기 다니는 길을 만들도록 해서 이 사업이 4월 말까지 다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정거장을 구비해 놓고 여기서 생산한 새끼 물고기들을 물온도가 20도 C 이상 오르는 시기인 6월 20일경에 다 공급했습니다. 이에 맞게 농장들에서 물고기를 기르는 데 필요한 사료 보장 대책을 세워서 현재 물고기들이 400g 이상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판 양호를 진행하니까 논표 생육에도 아주 좋습니다. 논판 양호를 제일 잘하고 있는 농장들은 동삼농장, 관해농장, 대해농장, 운하농장인데 이 농장들에서 논판 양호를 과학실조로 진행하여 논판 양호를 진행하지 않은 논들에 비해서 논표 착황 상태가 더 좋아진 것이 알립니다.
2: 다음, 그리스에서 최근 한 주일 동안에 서분일 비루스에 의해 75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 들어와 확진된 감염자 수는 232명, 사망자 수는 19명으로 증가했다고 27일 현지 보건기관이 밝혔습니다. 이 나라의 61개 도시에서 감염자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정병선 리복숙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3: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라선 시에서 폭우, 많은 비 정급 경보, 경흥을 비롯한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7시부터 15시까지 라선에서 폭우를 동반한 91.4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라선 시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경흥을 비롯한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80 내지 12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